같이 살아. 아, 얻어라. 예.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예, 예. 오, 하트. Sing it! Sing it! Sing it!

어투 사라 아 어두워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오 어투 Sing it, sing it, sing it, 어두워.

지와 걸면서 마우디에서 아멘 이어붙겠으니 아우라게 지와 소리에 세야 뛰어 오구라 미라 다여범 야야 오스라 이리베 지나 암마 왔어 나 약차 왔으면 늙다 내냐 우리야 예수 뭐 아브라폰이라고

0: 상상 보고의 눈물 어리지만 서버야
1: 야야야야야
0: 단지는 어스마 포아포아로 그 맘이 우리의 수입이야 저분이나 주문이 깎아오면

살살 살리지라. 마이 백작 왔다. 미니가 좋아해야 돼. 쏘네. 에브라이 사람들 타산으로 미니의 이름을 캐. 미니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다그르나 돈자이. 나의 내의 양포포가스에이. 아, 미니야, 어파타. 미니야, 어파타. 워디야 이야네 캐. 파하우냐 돈자이. 내버자 냐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너만 싸워 쏘냐. 와피야. 와인 와타 사메. 와인 와타 나타. 와야 무너 코미냐. 담 바라마. 에이 바라마 무너. 너 히바사 히바 라이 도루와 레이 레이 우리 아프라 우야네 카시에. I just wanted to say a top form. Wow, the top of the ground. On Waba, my one of the four, the thousand of the Mini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of Putin, young one in Tumano S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of Oxlade Wano, his son, tell you.